경고라는 전화 중에 요요. 준비하는 것도 많아 요 요. 이 노리 요인 너무 따라따라. 어디다 보이나로? 이게 땅이라 이 경고야 요. 한번 야우 땅이라 이게 이건 미시라. 땅이라 다시 또 와. 너한테 뭔가 뭐라. 여러분들 나오는.

그분들이면 노라연 메오리 FM 89.9 언나라다이 뭔가이 또 원어로이 때문에 쓰면 돼 보이나 아 야로 고라인 또 기나간 원나라 와니까 가기 보사이요 또 간단히가 봐 과사는 고 고라인 거 야누고 야로 고나 뺨 같이 기로아인 때 인가 봐가 요나 곤나라 보아기 그 야네 야 기래게 엄따이게 야한데 마이트로 토론 때 인가 봐가 요 아 다이만 아래 야네 망어기로 고나 건데 인가 봉 아 나 건데 따박한 따이 때 뭔 따이리기 Erinde tai ayu menau studio ikai yosena tei meton dei tana kora wowo neka kukurei puken dei tan nomoram takan tani ngapa kuna tei meton ngum dorong ai yon kukurei mekan neki nua ki mekaro an na kosi pangam main menau studio mekai ona hangani koki neka kameu ko meuri neri neka areng arenga ona neka ungai puken karo an na kosi pangam tei ngapa ngayu.